0: Hitlist memutar lagu-lagu yang kamu mau.
1: 저긴 어딜까?
2: 저 별의 시작과 끝은 어디일까?
1: 나도 모르겠어. 그 사이 어딘가쯤에 있지 않을까?